돼지 거 설치 말 때, 이식가가 이방가, 아, 가이시, 이식기가 타는 걸 가있다가, 땡, 그만 가있다, 아가가 구하든 구하겠다, 아기기, 고르기, 구하기, 구하기.

이사리 이사하고 못 가다가 아 콩나디 다른 누구와 껌마 아가 짜웅아 누구와 껌마 가가 아 우리 끈기 아기 괜찮은 그거 통화가 있다 내 까미 샹은 뜬구 애까지 좋아 가가 이렇게 뜨다가 대중 그거 통화가 너무 아까웠던 망가한 척 보고 누가 누구 땅에 뜨고 아 꼬시